记者9月20号从国家能源局获悉，2026年8月全社会用电量再破10000亿千瓦时，达到10332亿千瓦时，同比增长1.7%。

回望来时路，怀念内心那份纯粹的少年底色，提醒我们无论走多远都不要丢失最初那份简单与赤诚。这就是来自于朴树。

0: 步都是风景。有一种生活叫延吉，
1: 防范灾害风险，护航高质量发展，防灾减灾，人人有责。

起身啼哭，在七月时候。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열 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정협에서 중점제한 감독처리회의를 소집해 AI 산업 발전 새동력 육성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조기간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시에서 전민국방교육을 활동을 전개해 9.18 사변을 명기하고 안전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18일 시정협은 중점제한 감독처리회의를 소집하고 AI 산업 기회를 다잡아 연길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할 때 관한 제안의 처리 상황에 대해 전문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시정협 조석 우군, 시정협 부조석 리평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안 처리 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AI 산업 기회를 다잡아 연길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할 때 관한 제안은 주로 연길의 기후와 전망 등 자원 우세에 의탁해 녹색 전력 계산 능력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로 탄소 계산 능력 산업 단지를 조성하며 녹색 계산 능력 증빙 기재를 혁신하고 맞춤형 인재 육성 유치 계획을 실시하며 상급의 선행 선시 정책을 확보하는 등 경로를 통해 AI 산업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됩니다.
0: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선전조입니다. 9월 14일,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다. 언어문자와 인민군중 사진전이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민의 시각과 군중들의 이야기에 립각해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나라 언어문자 사업이 인민 속에 뿌리내리고 시대에 봉사해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는 인민군중의 언어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로 민생의 혜택을, 보급과 공유의 초석, 언어의 문명을 담다 문화전승의 매개체, 언어로 새동력을 부여하다 디지털지능과학기술의 엔진, 언어로 천하를 잇다 교류와 상호참조의 가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보급선전조 모습, 국가 중점 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전시에는 100여 점의 소중한 역사 영상과 새시대 기록 사진이 전시돼 당뇨령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거둔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에 봉사하고 민생에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한폭 한폭의 사진 속에서 언어문자의 따뜻함을 느끼고 분투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제일중학교 학생 박정연은 다채로운 언어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학업이 긴장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학을 이용해 과외 독서량을 늘려 문자 기초와 종합 표달 능력을 한층 높이고 국가통영 언어 문자를 주동적으로 잘 배우고 잘 사용해 청춘의 목소리로 길림 이야기를 잘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관리사, 신화사 중국사진사가 주관했으며 성언어문자사업위원회, 성교육청 두 정부가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9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소녀전시 더하기 클라우드전시 형식으로 관련 성과 시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중국언어문자 디지털박물관 등 플랫폼에서도 디지털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언어문자사업처 처장 최영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규범적인 글쓰기와 낭독 속에서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다지고 중화민족은 한가족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강화하며 언어교류로 마음교류를 촉진하며 연변의 민족단결진보사업에 청춘의 힘을 모으기를 바랐습니다.
1: 올해는 9.18 사변이 폭발한 지 95돌씩 되는 해입니다. 9월 18일 시국방동원 판공실은 방공경보 시험 울림을 조직하고 여러 부문과 또 오가는 군종들에게 국방동원법, 인민방공
0: 학교 정교주임은 제의서를 선독하고 학생들이 애국정서를 일상학습과 생활에 융합할 것을 창조했습니다. 학생 대표는 역사를 명기하고 분발에 강해지겠다는 결심을 밝혔으며 교장은 전체 사생들에게 애국의 마음을 보국의 행동으로 바꿀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 제3중학교 9학년 6반 학생 리이조는 조국이 강대해야만 과거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중학생으로서 역사 교훈을 명기하고 착실하게 학습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시 제3중학교 정교주임 최엽진은 학교에서 9.18 사변 조제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목적은 전체 학생들이 역사를 명기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강해지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0: 그러면서 학교는 시종 덕으로 사람을 키우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고 애국주의 조제 교육을 상시화해 학생들의 가국 정서를 두텁게 다지며 기계가 있고 담당할 줄 아는 새 시대 소년으로 성장시키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 9월 17일 시 공안국은 인터넷 안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터넷 안전은 인민에 의거해야 지능시대 인터넷 안전이 호위한다를 주제로 관할 구역 군종 43명을 조직해 VR 안전체험관을 찾아 몰입식 반사기 체험 학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공안국 VR 안전체험관에서 민경들은 본지에서 실제 발생한 전신 사기 사례와 결부해 주문대행 리익 반환, 허위 대출, 고객 봉사 일꾼 사칭, AI 얼굴 바꾸기 사기 등 흔한 사기 수법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현장 군종들은 VR 설비를 착용하고 전신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전 과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면서 사기범들의 유도 수법을 현장감 있게 느꼈습니다. 또 지능시대 사기 수법의 은폐성과 자금 손실이 가져오는 심각한 피해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전통적인 선전 강연 방식에 비해 VR 실경 체험은 군종들이 모의 상황 속에서 사기 함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식별하고 반사기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시민 신종화는 로인들은 사기를 식별하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여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받기 겁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선전 활동에 직접 와서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로인들이 자기 돈주머니를 잘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요점을 설명했으며 인터넷 안전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낯선 전화를 쉽게 믿지 말고 함부로 송금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제때에 신고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시공안국 보도 선전과 과장 리붕은 각종 인터넷 위험을 설명하고 실제 상황을 모의한 사기 장면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인터넷 안전 위험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방호 지식을 장악하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전민의 인터넷 안전 예방 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관할 구역의 튼튼한 인터넷 안전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0: 의란진 리민촌의 65세 로당은 신영귀의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 시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1년 당령을 가진 이 퇴직교원은 이웃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자 연속 세 차례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한 로당원의 초심과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4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던 신영규는 갑자기 밖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 뒤쪽 왕씨 로인의 집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신영규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신영규가 담장을 뛰어넘어 이웃집에 들어가 보니 노부부는 모두 집에 있었는데 불이 붙은 상황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씨 로인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마비 상태인지라 신영규는 로인을 휠체어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두 로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신영규는 집안에 가스통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가스통이 열을 받아 폭발하면 후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영규는 두 번째로 집안에 뛰어들어 가스통 밸브를 잠그고 집 밖에 빈터로 옮겼습니다. 연속 두 차례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서 짙은 연기와 열기로 신영규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맡긴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차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로당원 신영규는 호언장담 대신 소박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당원의 초심과 담당은 바로 군중이 필요로 하는 매 순간 가장 먼저 나서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데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0: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쁨 싣고 흘러 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선간공제 처리 규정 시행을 인쇄 발부해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를 규범화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란 전국 통일의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의료보험 지갑을 설립하고 공제 한도를 설정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때 발생한 가까운 친족의 개인 부담 비용 및 보험 가입 비용을 종업원 개인계좌 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 관계를 구축할 때 공제인은 약속서를 체결하고 약속 사항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한 명의 공제인은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과 공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한 명의 피공제인도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폰 날짜 변경 20기가 확보가 웨이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법은 iOS의 캐시 관리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으로 날짜를 변경해 iOS가 오래된 캐시가 많다고 인식하게 해 자동으로 캐시를 정리하는 원리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 공식 고객센터는 애플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도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만약 시도해보고 싶다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백업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고객센터는 이런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사용, 네트워크 연결, 앱 정상 작동 등에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기능과 데이터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작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 한 줌의 콩이 수명 연장과 혈압 통제까지 된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콩및콩 가공품을 자주 섭취하면 고혈압 발병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4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수 있으며 섭취량을 더 늘려도 추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 콩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중 가용성 섬유가 발효돼 생성되는 단쇠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콩 이소플라본 역시 혈압 강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콩및콩 가공품 섭취와 고혈압 위험 감소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는 콩류 등 식물성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보호 효과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콩과 콩 가공품을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섭취 습관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양말 목을 너무 조이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일상 건강 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옷차림에서의 건강 관리 세부 사항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선택과 착용은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중의학대학 제1임상의학원 중의양생교연실 주임 려패와는 한결레의 부적절한 양말, 특히 양말목이 너무 조이는 디자인은 발목의 경락을 손상시키고 기혈을 차단해 많은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려패와는 발목은 인체의 하지 기혈 순환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의 혈액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역류돼야 합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어혈이 계속 쌓이면 종아리와 발목의 통증, 부종, 저림 등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력 압박으로 인한 기혈 정체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 현상입니다. 양말목이 지나치게 조이면 발목이라는 온몸 경락의 교통 중추를 통해 온몸의 기혈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12경맥 중

중요한 적삼 음경과 적삼 양경은 모두 다리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태 음비경, 적월 음간경, 적소 음신경 세 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과 신경혈맥인 대개혈은 모두 발목 주변이 있습니다. 발목 부분의 경락과 경혈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기혈이 내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경맥 정지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삼 양담경 하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기증, 이명, 상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태 음비경 승천 기능이 손상되면 발다리에 힘이 없고 식사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는 채 저 두 로인들은 서로 어떤 사이일까? 나는 만두를 빚고 있는 아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글쎄요, 서로 부부 아닐까? 부부가 무엇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서로 몰래 만나겠어요?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부부같이 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것 같아요. 안색이 진한 분보다 아주 못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로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두 로인은 만두를 그대로 놔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 어깨를 감싸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로인이 거리의 모퉁이 위를 돌아나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건든 할머니를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면 내가 먼저 말을 붙여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수가 없다면서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공평하게 양쪽의 두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각각 한 분씩을 따로 모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견우와 직녀처럼 만났다고 했으며 그러다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되지. 우리는 또다시 같이 살 수 있겠지 뭐. 할아버지께서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으며 할아버지의 뺨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게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내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우리는 자식의 도릇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0: 들어가는 해피 라디오, 행복한 순간을 전해드리는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분을 살짝 바꿔서 재담 명랑한 우리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여기 출연해 강동춘, 전경호 등 배우입니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에, 순양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순양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순양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그럼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도 와 삼겹스러워 하지 않나?
2: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잎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잎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네.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고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1: 빨리 입을 열게. 아차.

0: 달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연길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여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해.

0: 갑자기 잘 들리네.
1: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2: 아, 그렇지 말고 따사로운 당리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1: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 겠네.
2: 좋네.
1: 마음의 꽃도 행복이 꽃도 아름답게 갖고 가네.
2: 난 사랑인 꽃을 갖고 겠네.

0: 화물차 떠나는 소리에 아이고 순찰은 난 이제 산을 떠나야겠네.
1: 떠나긴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0: 시원한 강으로 가겠네.
1: 난 산으로 가겠네.
0: 난 강으로 가겠네.
1: 나는 산으로 가.
0: 난 산으로 가.
1: 난 경결이
0: 난 강으로 가.
1: 난 경결이 산으로 가 이거.
0: 난 경결이 강으로 가.
1: 그럼 우리 둘이 어디든지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서서 산과 강이 함께 오는 노래를 부르자고.
0: 그게 잘 되니라고.

0: 단독커 물맑은 우리 연변엔
1: 가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나네.
0: 활짝 펼쳐진 7.45개는 계획이
1: 웅위로운 설계도 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2: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품 옆집 매부 보내드립니다.
3: 하나 둘 셋 이래서 이게 아침 운동하는 거 아침부터 아이고.
4: 빼와야 된다
3: 어째서 쌀류 주빈 산도 틸류 들어갔는데 얘를 초래가
4: 부시왔는가. 요거 배워야 됩니다.
3: 야, 옆집에 광철이 내보라며. 요 얼처로 정상 죽어도 아침에 뱅뱅 돌아서 마지막에 요 얼처로 불을 해버린다는 게 나. 내 오늘 이 내부에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따다다! 에오부!
5: 어, 이 남네 왔는가? 비교하다 왔는가?
3: 안 누에.
5: 형오구나. 식전이 어째 되니?
3: 야, 내부는?
5: 내부는 어째?
3: 내부, 없어.
5: 아, 저 이틀 전에 비 받을 나간 게 어제 반가운 소식이다.
3: 비 받을 나? 아이고, 어디가 붙었지? 붙었어.
5: 야, 우리 여잔데부터 무슨 일이야?
3: 어? 아, 여자는 무슨 여자요? 스마, 마자가 붙었단 말이지, 마자.
5: 마자? 분량에 이제 마자 있는다. 이제 다시 마자 놀면 너 손목으로 그저 또 변했겠다.
3: 누에 그 소리를 꼬집었어? 슬고 나구냐? 맞았고 맹세는 개맹세 그 꼬집지 마.
5: 개맹세? 야, 우리 낙이 앞에서 맞아라고 맞춰서 번지지 마. 누구치?
3: 아, 저 누에 헬렐레 해서 귀도 넓은 게. 아, 저 내각시나 좀 헬렐레 귀 넓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야, 저 가다 없이 털썩거리고 오는 게 이 옆집 내부아야. 예와는 뭐 누이 꿀쩍지만은 행여 오는 게 옳구나. 형 어디서 봐야 되겠는데. 어우 빈 모서리에서 도사.
6: 아야, 우리 집에 저 사령관 벌써 일어났달까? 원래는 저 사령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살서 이불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옆에 가 이렇게 사자닥 누워야 되는데. 아, 이거 어찌나? 비도 받은 돈은 조금이라도 공사하겠는가 하네. 조급해 탁 조급을 했는데, 야, 비 받은 돈까지 몽땅 탁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게 나, 이 사령관 탓인다, 이 사령관 탓이. 나 그새 무슨 일 비 받으라 보내는 것 말인가, 비 받으라. 예? 내 아무리 저 사령관 앞에서 다시는 마다 아이 논다고 결심 발표로 요 손목을 이렇게 따다다다 탁, 이어낸다 했지만, 정작에 그 돈을 턱 보일 거는 요소에 지나가서 매삼치를 하는데, 요 자국에 탁 말기면, 요게, 옆으로 뽑아주면, 여기다. 요거 탁 말기면, 요게, 밑으로 뽑아서 하면, 줍이다. 지네 매삼치를 하는데, 빠져. 어, 누워야 그거. 아이, 누르세요. 손목, 다시 맞아 놓으면 손목을 따다,
4: 아휴, 아, 그게 무슨 딱 배워야 해.
6: 그래, 어쩐다 말이야. 그, 잔채나 생진집에다가 온천했다. 아, 그리고, 누기 아는데다, 이렇게. 쌩판에다. 아, 이젠 비는지지.
5: 아니, 무슨, 그건 저분이 고집 들었대.
4: 이야, 인만이 이게 지네 기초는 해깨지구나, 이게.
6: 어쩐다 말이오, 그래.
4: 그거, 어떻게 탁, 꾸민가에 달렸단 말이야, 응? 어떻게, 상치기나 지세집에, 사람이 죽은 데다가, 비가 만 심절로, 온천했다, 뭐. 이게 지금 여자도 기본사 까먹
3: 꼬리 쳤어. 비가 마신 줄로 보충했다.
6: 보충했다, 경우야. 니 나름, 어구들 가라. 어째? 내 오늘 이렇게 막은 정신에 집어들어가면, 내 저 사령관인데 사니?

0: 따라오는데 이 매부 저 금들려 가면서 그치 빅소를 쌓아대고 이래는 건 내 이제 주소 왔어. 둘 다 누구셔? 점점 나 먹으면 들이키 싫어, 들이키 싫어. 이제까지 노름 놀아, 애를 먹이든지. 이제 또 술을 먹고 애를 먹일 예사여. 무시래, 여보 아니, 험하니 놔둘게지.
1: 야, 내가 가.
0: 어? 어디 왜? 아유, 아유.
1: 어찌라?
0: 놔둬라.
1: 놔둬라.
0: 그만아, 이구야. 물 좀 떠다 주겠니?
1: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이 어디 있는가?
0: 아이고, 놔둬라. 내 절로
2: 떠오자. 그래도 오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어찌라 못 준다, 사람. 알았지?
0: 알았어, 알았어. 에휴, 정말. 여보, 좀 일컬어달라.
1: 일컬어?
0: 오, 차라. 어머! 어땠는가?
3: 정우야, 놈지 어찌 뭐 이렇게 뻘새를 상대하니. 야, 정말 놈지 신세는 죽어도 아이든다. 야, 정우야.
0: 정신 차리죠. 냅니다, 냅.
4: 네.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리 와서?
0: 무슨이나?
4: 아, 당신은 저 따라오고. 야, 정우야. 야, 정말. 너아버지 뭐 생각하면 이동 그저 엄마노래 이렇게 탁 맺히고 싶다. 여보, 내 정말 엄마노래도 탁 맺히고 싶단 말로 당신들은 또 없어. 아, 정말 당신은 일전도 없겠구나. 야, 영호야, 내 진짜 이리 갖고 오라다 보니 내 여기 열산 치파주 얼서장밖에 없다. 여기라도 그 장례급에 다 버텨라. 아버지, 아버지.
0: 미워서요. 이 내부 그러니까 마당 또는 허망땅 이렇게 보셔내버리는 팔구라. 마당 또는 보셔라. 이 내부 그저 비받은 또 마당에다 싹 태우고 죽여주고. 아이야. 당신 취했다는 게 마당 또는 보셔란다. 정신 어째 마당 쓴가?
4: 아, 아니 정말 지금 취했지. 내가 어디서 좀 누워야 되겠다.
0: 빚받은 돈은 내놓으셔.
4: 내 빚받은 돈 어디 가요, 어떤가?
0: 빨리 내놓으셔.
4: 어제 내가 여기 뒤졌는데, 막 감았어.
0: 야, 이 내부 말하죠.
1: 상치기 집이다. 본투맸다.
0: 마다에다 다 태우고 그랬지.
4: 아, 이제 정말 그 성우 아버지 제사다 이렇게 본투맸어.
0: 무슨, 제사에다 본투맸다고. 또 사람 죽임까? 또 사람 죽임까? 어, 전번에 당신이 다니고 이게 아줌마의 상태 났다 했지. 그런 게 오만간에 선수장 앞에서 만나서 어, 아줌마의 상태 났다든지. 이래서 얼마나 망신당했지 암까?
4: 네, 그 아줌마에도 죽였던가?
2: 아이, 이게 당신 다지. 나 그저 무시해. 네 받으라 보내는가 말이오. 내 당신은 마다 안 온다고 결심 발표를 했지만. 보도는 탁 보이거나 또 소위 지대 매사 조금 놀았어.
0: 이제 다시 놀면 그 소모거지 날씨 어?
2: 여보
0: 내부 그럴 때 놓지요. 여기 빨리 빼가지
2: 요새지 말아지 나도 빨리
4: 여보
0: 걔는 아 코에다 밀어가지고 깨깨 놓자.
2: 내 나간다.
4: 첫째 알콜, 둘째 상치기, 셋째 보쇼.
1: 맞아? 왜 이렇게?
2: 제이베, 신문기사야.
0: 기사는 무슨 기사? 요거 딱 내 배우자는 게지 뭐.
2: 이렇게 가서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서 구해 가겠는가 하는 거
4: 이거 좀 선배에서 소심하게 배우자는 게 제일
0: 중요해. 야!
2: 아, 놀아야겠다. 나가겠다. 어떻게
0: 이제 뭐 배운다니?
2: 그만 마다 배우겠다고. 입맛에 이게 부토하고 토하다 어떻게 놀아 쓰고지. 여보 내 잘 어쩌라. 막 억울해서 한대 팔려 때리라고. 여보 야.
0: 일어난 지 얼마 됐어. 그 동작실을 속이 태우니, 요?
2: 어서. 당신 말. 제가! 한계 가서 호두한 게, 그 책임이 언제나 궁금한지 아니?
0: 아이, 그랬어.
2: 헛소리 치지 마. 어디다 대고 그 소리 치지 마.

0: 이 우리 집에 이 요성 사령관님 봐라. 정말 비갑다 위해서 딱하자고 애쓰지 뭐. 양말이 파인하고 속권이 색깔이 나라도 그거 기버신고 시차 입으면서도 붙은 소리가서 여마이도 없다는 거. 봐라 오늘도 붙은 소리 한마디 나는 미녀학자 그 뭐해. 이제 조금 쓴 것도 내가 이렇게 손 주고 막 돌았으라 막 하자.
1: 이 계속 놀게 놀면서 이 집을 다 떼우 이런 새집에서 살면서 살면서 못 참는다 못 참는다.
0: 여보
1: 세모 반가워요. 저 동물님 저부들자니 이럴 때는 어찌 얼굴 반대하소.
0: 나 봐서 어디 있지 새집 안 왔어. 너 좀 가 흥미를 봐야 하는 거야.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래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매체 중심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준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 9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엔지 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 자 계속해서 명월 9의 밤이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달빛 안고 단꿈 꾸는 는 올라 꾸는 아닙니다. 꾸는 올라갑니다. 자,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명월후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 번 더 반복.

0: 또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14번째 시간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빈 밥그릇에 우유를 담아 마셨다. 진겨우는 속이 좋지 않다면서 우유를 마시지 않고 국물을 한 공기 마셨다. 이들은 밥과 국을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었다. 즉 밥을 다 먹은 뒤 국은 숭늉을 마시듯 마셨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평온한 저녁이었다. 그들은 낮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식사가 끝난 것인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와 진신의 남자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들이 어지럽게 들려왔다. 한참 그러다 모두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부엌이 금세 조용해졌다. 맏형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에게 왜 밥을 먹으러 나오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문을 왜 밖으로 잠갔는지 창문에다 왜 대못을 박았는지도 묻지 않았다. 마지가 미리 적당히 둘러댔을 것이다. 도망을 갈 염려가 있어서 그랬다면 모두 믿었을 테니까.

0: 이튿날이었다. 진신의 형제들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서둘러 판미를 나갔다. 가을이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모양이었다. 일손이 바쁘면 당번을 철거할 수도 있으련만 이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융통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독종들인지 기어이 한 사람을 남겨서 그녀를 지키게 하였다. 하긴 그녀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당번은 아침에 젖소를 들에 내몰고 저녁이면 불러들이고 그 외에도 소젖을 짜고 내식을 장만하고 하는 일이 꽤 많았다. 그리고 요즘은 밭에서 거둬들인 목화의 씨를 훑는 일도 집에 남은 사람의 몫이었다. 그날은 둘째가 당번인 모양이었다. 아침에 다른 사람들이 판일을 나가자 둘째가 우유와 만두를 들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자 그냥 선자리에 차판을 들고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녀가 고갯짓으로 차타구에 놓고 나아가라고 했다. 남자가 차타구에 차판을 놓고 문께로 가는가 싶더니 돌연히 몸을 획 돌리고 작심을 한 듯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1: 왜 날 무시해?
2: 무시하긴 내가 언제?
1: 날 한 번도 쳐다본 적이 있었나?
2: 내가 왜 그쪽을 쳐다봐야 하는데?
1: 다른 식구들한테는 다 잘하면서 왜 나한테만 안 그러는데?
2: 좋아하진 않았지만 무시한 적은 없어요.
1: 무시한 적이 없다고?
2: 네.
1: 그럼 좋아. 한번 증명해보라고.
2: 뭘 증명해요?
1: 알면서 뭘 그래?
2: 알긴 뭘 알아요? 나쁜 자식.
1: 맏형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냐고. 그게 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야?
0: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는 온몸의 피가 모조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대뜸 알아차렸다. 어제 있었던 일을 맏형이 둘째한테 말해 주었거나 둘째가 그 장소에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다.
2: 그 말은 무슨 뜻이야?
1: 두 사람의 일을 내가 다 안단 뜻이야.
2: 맏형이 그렇게 말했어? 치, 살새끼!
0: 여자가 실실 웃고 있는 그의 얼굴에 우유를 확 들이부었다. 그러자 둘째가 더욱 광기를 부렸다.
1: 이 형님한테 준 것을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내가 형보다 못한 게 뭐야!
0: 남자는 발정난 순말처럼 날뛰었다. 결국 불 붙는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걷잡을 수 없었다. 여자는 무력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분노라는 것이 크게 달하면 저항을 잃는 모양이다. 그녀는 결국 당하고 말았다. 둘째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천장을 향해 소리쳤다.
1: 아,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구나.
2: 언젠가는 셋째가 달려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라는 착자도.
0: 처음에는 서로 비밀이지만 암암리에 격금내기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차츰 공공의 비밀로 될 것이고 아울러 알면서 모르는 척 암묵적으로 결탁하여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그들이 천기를 누설하지 않는 날까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른 채 계속 거래될 것이다. 서로가 당번을 서는 날을 고대하면서 마치 여자를 지키기 위한 명분에 가장 충실하는 뜻이 꾸미고 말 것이다. 돌째가 기분이 좋았던지 방심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우사로 건너갔다. 그녀는 보따리도 지니지 않은 채 맨몸으로 집을 나왔다. 참대 숲에서 시작된 오솔길을 따라 정신없이 앞으로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산등성이 하나도 채넘지 못하고 둘째한테 잡혀오고 말았다. 그 뒤 한 달이 지나면서 여자는 온몸이 나른해지고 팔다리가 무거워져 자꾸 누워있고만 싶었다. 몸은 추웠다가 열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 눈앞이 아찔하기도 했으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헛구역질만 하였다. 그녀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당연히 기뻐해야 했다. 아이를 낳아준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뻐할 수만 없었다. 넷째와 동침을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는 사이에 련속 마지와 둘째하고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이 아이가 도대체 넷째의 아이인지, 맏이의 아이인지, 아니면 둘째의 아이인지 그녀 자신도 알수 없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자신의 모든 허물과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에 여자는 불안해서 차마 아이를 낳을 자신

0: 줄기에 달린 이삭에 입술 모양의 꽃이 피는데 진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산모는 둘째치고 일반 사람이 먹어도 중독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잎을 먹었는데도 류산기가 없었다. 그녀는 또 양지 쪽을 돌아다니면서 애기 똥풀을 찾았다. 애기 똥풀은 양지 바르고 햇빛이 드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잘 자라는 잡초이다. 줄기를 자르면 노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그 즙은 피부병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어릴 적에 부스럼병을 자주 앓았던 그녀는 어머니가 뜯어다 준 애기 똥풀의 즙을 자주 바르곤 하였다. 당시 어머니는 애기 똥풀의 즙을 피부에는 바를 수 있지만 먹으면 독성이 강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었었다. 그녀는 숫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소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유독 예민하고 부채는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낯을 가리지 않고 친척이나 이웃을 따라 낯선 곳에도 선뜻 따라 나서고 허물없이 잘 놀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려고 떼를 썼습니다. 아마 낮에 뛰어놀며 흥분한 탓에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칭얼거리고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한동안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보채는 저를 할머니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보채는 제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덮두들겨 주셨습니다. 비록 거친 손이었으나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리듬감 있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어느새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두드려 상대방을 달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동이 바로 덮두들기다의 의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덮두들기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두드리다 하는 의미로 단순히 손으로 두드리는 행위를 넘어 상대방을 아끼고 걱정하는 따뜻한 정성이 담긴 행동을 가리킵니다. 딱딱하고 힘있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뉘앙스가 핵심입니다. 아이가 보채고 잠들지 못해 힘들어할 때 어른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등을 두드려 재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 덮두들기다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말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상처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1: 대사상으로 세로종 인솔. 황하연한 아홉 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자는 이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지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가을에 들어서 황하 삼각주의 갈대숲이 출렁입니다. 해마다 이곳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의 월동지가 됩니다. 과거 이곳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측 인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수록 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루미, 황새, 검은부리 갈매기가 잇따라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때 철새 휴식처였던 이곳은 이미 중요한 철새 번식지로 변했습니다. 생태 변화는 사상과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사 당대회례 습금형 정석에는 황하의 상중하류를 돌아보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를 세 차례나 주재하며 황하 보호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항구안 발전에 관계되는

0: 분추 대개의 높이에 올려놓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황하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태 관리에서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상하류, 본류와 지류, 량안을 통일 계획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과 물의 관계 조절이라는 핵심을 단단히 잡고 황하류역의 생태 대보호와 대협동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량이 적고 모래가 많으며 수사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황하의 가장 두드러진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황하 대보호 대정비를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물과 모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섬서성 동굴은 황하가 황토 고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연일 동간 수문소의 차세대 광학식 측사기가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현재 황하의 토사 함량은 립방미터당 25.9kg에서 5.11kg으로 줄었습니다. 황토 고원은 황하 토사의 주요 원전지입니다. 현재에서는 삼북 방울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짜기마다의 녹색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건설된 6만 200개 댐은 토사 107억 톤을 막아내 해마다 황하에 흘러드는 토사 총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로 유입된 토사는 대곡 중기인 소랑서, 사문엽 등 저수지군을 통해 인공호수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 토사를 바다로 시로 보냅니다. 최근에는 황하 중상류의 중점 저수지들이 모래 배출 작업을 공동 진행했습니다. 여러 조수지는 함께 힘을 모아 전류액의 물과 모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협동 관리는 전체적인 연동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황하의 상중하류는 생태 우세가 다르기에 보호와 정비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황하 발원지인 청례 과락에서는 목축민 3,142명이 목축업에서 벗어나 자격증을 소지한 생태관리원으로 변신해 중화수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하 중계의 섬서수덕 신점구에서는 녹색증 산정 시범사업을 통해 모래 감축, 녹지 확대 등 관리 성과를 계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후속 생태 보상, 거래, 용자와 심사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류의 하남, 산동에서는 횡적 생태 보상 기제를 구축해 단면 수질, 수량 등 심사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류를 잘 보호하면 하류는 협의에 따라 상류의 보상을 제공하고 만약 상류의 수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류에서도 하류에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남은 선후해 산서, 섬서와 동일한 보상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15사업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과학기술은 황하의 협동관리가 진흥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수리부 황하수리위원회에서는 황하의 디지털 분신인 디지털 쌍둥이 황하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모든 중대한 조류 방안이 먼저 디지털 공간에서 모의 실험이 진행되면서 전류액의 협동관리에 과학적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체화 감지 시스템과 수학 모형 시스템을 통해 실물 황하, 모형 황하, 디지털 쌍둥이 황하가 연동을 실현하고 황하 정비가 전통적 경험 판단에서 모의 실험, 과학적 결책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했습니다. 구곡 황하가 동적으로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중하의 아들딸들은 손잡고 어머니 강을 수호하면서 민족을 적셔주는 이큰 강이 해마다 안정적으로 끊임없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튼튼한 생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1: 문화관광부가 최근 문화산업발전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하고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문화산업발전의 총체적 요구, 중점 임무와 보상 조치를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의 문화산업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포착하고 문화산업발전의 새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문화산업, 양질의 콘텐츠 IP, 다원적 몰입형, 경영 형태와 산업 간 융합 우세 이지의 공연 소비 예비를 계속 방출하고 업계가 고품질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은 7개면의 임무와 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 공급 효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 산업 성장점을 육성합니다.

0: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 경로를 모색합니다. 소비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문화
1: 하나가 칩, 디스플레이, 정밀구조에서 지능 제조까지 10여 개 산업사슬의 협동적 교체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은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장대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5.7% 성장하고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신동력의 기여률이 60%를 넘어 공업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선진성은 생산 방식의 현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심쇄한 지능 제조 기지의 일평균 주문량은 3만 대, 그중 90%는 개성화 맞춤 주문으로서 7만여 가지 제품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립한 기초급 지능 공장은 로계로 5만 6천여 개, 규모상 제조업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넘습니다. 제조업이 부단히 고급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내 공업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수출 분야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공업 수출 출하액이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연 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고급 장비 제품 수출이 대외무역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0: 수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수자원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각종 수리사업 3만 8천 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150가지 중대 수리공정 가운데 하나인 사천 파종청력구 저수지 공사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력을 다해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86%를 완성했습니다. 1월부터 8월 신규 착공한 중대 수리 공정은 28건으로 지난 해년간 착공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삼협 수운 신통로 공사의 선행 굴착구에서는 북도 항법을 활용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이 오가며 자재 배치 효율을 30% 끌어올렸고 이달 말까지 선행 굴착을 모두 마칠 예정입니다. 국가 수자원망 간선 공사가 빨라지는 가운데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광개구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하 청동협 광개구 현대화 개조 공사는 전국 국가 중대 전략 실시 중점 분야 안전 능력 건설의 상징적 사업으로 제1진 건설 사업은 10월 말까지 수로 포장과 보강 작업을 끝내 올 겨울 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우리 투자용자 개혁도 심화해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 건설이 유치된 민간 자본은 134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했습니다.
1: 각지에서 대중성 국방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의 국방 의식 강화와 국방 의무 이행을 이끌었습니다. 9월 19일은 제26회 전민 국방 교육일로 북경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방공 경보를 시험 송출했습니다. 상해는 주택가와 산업단지 등 인구 밀집 장소에서 방공 대피 훈련을 진행했고 광주는 도시 방공 훈련을 실시해 1,3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광서 류주 군사 박물원에서는 200여 명이 현장 국방 실경 수업에 함께하며 무기 장비와 국방 지식을 배웠습니다. 강서 양정에서는 국방 이민 방공 지식을 학교에 널리 보급하며 지식 과학 기술 보급, 모의 체험, 기술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방 의식과 이민 방공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허복성 학봉시의 교사, 학생들은 부대에서 군사 시범 체험을 하며 애국 강군 의식을 다졌습니다. 19일 밤 8시에는 CCTV 종합 채널에서 국방 공개 수업 첫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위대한 장정 정신 계승, 강대한 국방 공동 건설을 주제로 여러 역사 좌표와 각양 현장의 국방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0: 9월 19일 우리나라 제1회 우주의학공정대회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 우주 정거장이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우주건강보장체계가 전반적으로 국제선진 수준에 이르렀고 정거장 체류기간 지원 능력도 계속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무중력 방호, 영양보장, 의료감독 보험, 심리보장, 환경안전을 하나로 묶은

0: 뇌기계 상호 작용, 다수뇌 협동, 시험조절 장비가 증거장에 들어갔고 우주비행사들이 수차례 궤도 실험과 시험 조작으로 여러 세계 최초를 이뤄내며 신기술 검증과 신규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우주의학 중 특수환경 적응 기세연구는 민간 일료로의 응용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성 3호 침상 실험은 올 8월 말 끝났습니다. 이 실험은 무중력 환경을 모사해 인체 생리 변화를 연구하고 증거장 1년 체류 무중력 생리 효과 방호와 유인 달 탐사 저변 중력 방호 기술을 함께 검증해 향후 덕인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 보장에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제20회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 일본에서 개막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남자 농구 선수 호명헌과 여자 복싱 선수 오유가 중국 선수단 기수를 맡아 입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 중국 선수단은 총 815명을 파견해 38개 대종목, 369개 세부 경기에 출전합니다. 제20회 대회 전체는 43개 대종목과 71개 세부 종목, 469개 세부 경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한 동안 아시아 45개 나라와 지역에 약 1,000명 선수가 복합 인재 양성을 다그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이 디지털 경제 관련 학부를 개설했습니다.
0: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할 때 관한 공무원의 교정 이견 수렴안을 공개하고 이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식별, 콘텐츠, 알고리즘 관리, 미성년자 모두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제도 체계를 한층 보완할 방침입니다.
1: 제13회 비단의 길 국제용화축제가 19일 저녁 섬서송 서안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용화축제는 금빛 비단의 길 상, 평리, 국제교류, 산업협력, 과학기술 혁신과 신업태 육성, 영화상영, 문화혜민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 창설한 비단의 길 국제용화축제는 일대로 공동건설구도 아래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행사입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19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민감한 목표물과 엔부에 위치한 아람코 회사 시설에 대해서 두 차례 군사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전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목표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 공습과 메카를 공격했다는 비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 대변인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날 새벽 후티 무력이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공격하려는 후티 무력의 시도를 모두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충돌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접전을 끝낼 데 관한 관련 방안이 이미 각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언약을 지킬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술 분야에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등세 나라가 지난 8월 7일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은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19일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은 협상을 이 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 리그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동을 중재하고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석유의 수출을 허용하는 등 양해각서 조항을 리행하면 이란은 즉시 핵 문제와 제재 해제에 관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이루었지만 미국의 봉쇄가 지속되고 미국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란은 해협을 재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9월 19일 미국 중앙사령부 브랜드 쿠퍼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운행 상황과 해당 지역에서의 미군 행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요 통항로에 대한 수리 제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미 수천 척의 선박이 통과했다고 표했습니다. 해만 지역의 협력 파트너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 10억 배럴 이상을 운송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 지역을 통한 원유와 화물

0: 서울 액화 천연가스량은 지난 6개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미국의 봉쇄하에 이라는 관련 항로를 통해 원유를 수출하지 못했다고 표했습니다.
1: 콩고민주공화국 위생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콩고민주공화국의 이번 라운드 에볼라 전염병 누적 확진자가 7,500명을 넘긴 가운데 3,6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치사율은 근 50%에 육박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0: 16일 카니 총리는 유럽 동맹위원회 폰데 라이언 위원장의 유럽 동맹 연대 정책 연설에 초청되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기 밀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초에 카나다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 신분으로 유럽 안전 행동에 가입하고 6월에 규모가 1,000만 캐나다 달러의 첫 국방 계약을 따냈습니다. 얼마 전 카니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 동맹은 독특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쌍무 자유무역 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유럽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 보호주의 위험 부담 속에서 쌍방의 경제가 더큰 회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연설에서 캐나다가 유럽 동맹 최초의 공동회원이 되도록 카니 총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유럽 동맹 법률 조약에는 공동회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카니는 연설에서 경제 일체화가 무기화되고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며 금융 규제가 강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공급 사슬이 이용 가능한 약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 방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가 유럽으로 출발한 15일에 캐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이 결렬하면서 두 나라 간 경제 무역 충돌은 다시 고조됐습니다. 카니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 의원들도 관련 상황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세, 국방비, 주권 등 일련의 사안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마찰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국가지는 캐나다와 유럽 동맹 모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는 환대세한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깔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2: 난책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3: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1: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3: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1: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4: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서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소독 시간에는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연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주권형 신실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국공산당의 행동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입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조언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숙근형 신시대 주목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당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서 새로운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며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형성했다. 허공도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등소평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새로운 발전 요구의 근거에 어떠한 발전을 실현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고 이에 해답을 주었으며 인간을 본위로 하는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형성했다. 18차 당대회 이후 습금형 동지를 주요 대표자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실제와 결복해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어떻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어떠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어떻게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며 어떠한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하며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스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등 중대한 시대적 과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해답해 주었으며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 레닌주의, 모태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당과 인민의 실천적 경험과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로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에서 공산당의 집권법칙, 사회주의의 건설법칙,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막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습금형 종속에는 습금형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창시자이다. 습금형 정성에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하여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정치가 사상가 전략가로서의 역사적 능동 정신과 비범한 리론적 용기, 탁월한 정치적 지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라는 적자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 시대의 앞장에 서고 시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일론의 독창적인 새로운 리뷰,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과 결정적 기여를 했다. 넷째,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견제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당의 100년 분투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정화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변화에 근거하여 참신한 사상 내용으로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를 형성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그 내포가 매우 풍부한 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 목표, 총체적 과업, 총체적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 방향, 발전 방식, 발전 동력,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담보 등 기본 문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실천과 결부하여 당의 령도와 당 건설, 경제, 정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문명, 국가안보,

0: 국방과 군대, 한나라 도제도와 조국 통일, 통일전선, 외교를 비롯한 각 방면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새롭게 개괄하고 전략적으로 인도했다. 19차 당대회와 당장 제19기 제6차 전원회에서는 10개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을 개괄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6개 반드시 견지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세계관과 방법론 및 그 속에 일관된 립장과 관점, 방법을 개괄적으로 논술했다. 10개 명확이란 바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도 중국 공산당의 영도이며 당은 최고의 정치적 영도령장으로서 좋은 당은 반드시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총체적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기에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한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5.7%,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전방 분야의 자본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하는 등 일전에 발표한 올 8월의 수치들은 중국 제조업의 강력한 승격 추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선진 제조업은 중국 경제 성장의 기둥과 산업 변혁의 엔진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글로벌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소비류 전자와 가전제품 전시회에서 지능화, 다원화의 중국 제품은 라틴 아메리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브라질 마르틴스 전동수댕회사 상무총감 켈슨 파이바는 접속한 모든 제품을 보면 중국 제품의 품질이 좋고 정밀하고 종류가 풍부하며 모델 배치와 판매 후 지원이 고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整하고 완비화한 공업체계를 통해 중국 제조업은 핵심 부품, 고급 장비, 시스템 해결 방안까지 전반 사슬의 공급 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파편화와 공급 사슬의 파동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중국 제조업은 이미 제 리광요 공공정책학원 부교수 고성양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한 제조업 생태계 중 하나를 구축한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원가로 각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부품, 물류, 기술, 그리고 공업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한 생산 체계에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STI 주식회사가 투자한 반도체 기지가 광주에 정식 뿌리를 내리고 독일의 재료 거두인 포베스트론은 상해에 년간 생산 능력이 66만 톤에 달하는 MDI 생산 장치를 추가 건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근간에 중국 고급 제조 분야에 대해 빈번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심화할 때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제조업은 생산 능력의 적합성이 부족하고 기술 승격이 느리며 산업 사슬의 협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여러 곤경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개방된 산업 생태에 완비화한 부대 체계, 고효율의 실행 능력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우선적 선택 사항이 됐습니다. 발달국에 있어 중국 제조업의 전반 사슬에 지원력, 대규모 산업화 우세는 최전방 기술 연구와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기술 시행, 생산 능력 전환, 시장 용량 확대 등 봉관식 발전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의 산업화 원가를 낮추며 새로운 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도상국은 중국을 통해 생산 능력 협력, 기술 지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건설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 분야에 융합하고 글로벌화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중국아프리카 관계 문제 학자 파르하나 파룩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은 아프리카 제조업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산업협력 공감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 사슬의 안정한 번영은 상호연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과 승격은 개방과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이미 중국 공급, 글로벌 소비의 단방향 순환에서 기술 협동, 생태 공동 건설의 쌍방향 순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산업협력 모델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입니다.

0: 여기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역사적 인식이라는 근본 문제에서 침략 전쟁의 가해자인 일본은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 적이 없고 역사를 왜곡하는 길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카이지 정부는 첫 강령성 방무 문건인 2026년판 방위 백서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백서는 이른바 인지작전 이제를 둘러싸고 대서특필하면서 전편에서 정다다한 이중표준을 봉행했습니다. 한면으로 국방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당한 해석과 역사적 입장 표현에 대해 이른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이라는 감투를 지우고 중국을 먹칠하면서 침투를 전개하고 대립정서를 고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외부의 역사 정의의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리고 사회 역사적 판단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뜯어고치고 남경대학살 등 침략 악행을 덮어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폭발의 피해자 이야기를 이도적으로 과대하고 자신의 가해자 본질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A급 전범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번갈아 참배하면서 도쿄 재판의 법리적 권위를 부정하고 전쟁 책임 미정론을 고취하며 역사 정의의 마지노선에 거듭 도전했습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아동판 방위백서를 출시해 대항성 군사 내용을 과학 보급 도서로 포장해 영내 소학교 수천 개 배포했습니다. 교내 활동에 자위대의 모집 원서를 이식하고 심지어 외부 위협을 과장하면서 세계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호전 사상을 이식했습니다. 여론 조작 차원에서 일본 우익 세력은 생성식 인공지능을 비롯 중국 침략 역사를 왜곡한 허위 음성 동영상을 대량 조작하고 유상으로 사실과 맞지 않은 언론을 퍼뜨렸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예산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오후 일본은 해외 전략정보 확산이라는 빌미로 560서를 소화하는 관건적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일본 우익 세력은 이 평화 방어선을 체계적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군비 확장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 14년 동안 늘린 9조엔의 고액 방위 예산을 위해 이른바 합리성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군비 확장의 공격 속성을 애써 은폐시키고 장거리 공격성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항공우주 자위대를 개편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전후 체제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여론의 저해력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후 체제의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다자간 군사훈련을 빌어 전투력 확장을 다그치고 역외 세력의 영합에 진영 대항을 고취하며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 정세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신형 군국주의의 위험한 기로를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범을 신단에 공양하고 거짓말이 교과서에 나타나며 어린이들에게 저기를 주입하고 평화 마지노선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한창 자신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역사인식을 왜곡하는 것은 바로 일본에서 신형 군국주의가 자생할 수 있는 병근입니다.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군국주의의 여독을 철저히 숙성할 수 없고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인국의 신뢰와 리해를 쟁취할 수 없으며 지역 평화와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없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입니다. 이 관건적 역사 시점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의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쟁 죄책을 깊이 반성하며 사상 근원적으로

군국주의와 관계를 절단하고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 국민의 근본적 리익에 부합되는 정확한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립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가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년염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의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질에 립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천수 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1운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다래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토프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특별한 뇌세포가 존재합니다. 거울 뉴런이라는 건데요. 네, 거울 뉴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말 그대로 거울처럼 반응하게 되는 신경세포입니다. 누군가 웃을 때 함께 웃음이 나고요.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것도 거울 누른 덕분입니다. 네, 서로한테 내뿜는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면서 네, 좋은 말과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0: 졸광 한우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문자 참여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안녕하세요. 발목 때문에 입원했던 남친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다시는 경비랑 운동할 엄두가 안 났으면 좋겠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과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격렬하게 몸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면 네, 부득이하게 네, 당연히 이제 부상을 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또 빨리 이제 완치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는 조심스럽게 건강 챙기면서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자, 이제 다음 일상 보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힘든 주말을 보내고 오니 월요일이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같이 힘든 일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인생이 이제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매일매일이 좋은 일만 가득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단단해지고 이제 스스로도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네,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와 또 소소한 일상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그래요. 아쉽지만 또 이만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고요. 네,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분 좋게

0: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꼭 웃으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첫 순서로 조그만 만두 가게와 도로인이라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만두 가게와 두 노인. 우리 부부는 조그만 만두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우리 가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대개는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지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궂은 날이면 할머니가 먼저 들어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합니다. 부부가 무엇 때문에 변두리 만두 가게에서 서로 몰래 만나겠어요? 하긴 부부라면 저렇게 애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진 않겠지? 부부 같진 않아요. 혹시 첫사랑 아닐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열렬히 사랑을 했는데 주위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한 사랑. 그런데 몇십 년 만에 우연히 만났다. 서로에게 가는 마음은 옛날과 그대로인데 서로 가정이 있으니 어쩌겠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한단 말이지 아주 서서를 써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내의 상상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따뜻한 눈빛이 두 노인은 특별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어디 편찮으신 것 같아요. 안색이 진한 분보다 아주 못하신데요. 아내 역시 두 노인한테 쏠리는 관심이 어쩔 수 없는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자주 닦으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두 노인은 만두를 그대로 놔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을 지불하고 할머니 어깨를 감싸안고 나갔습니다. 나는 두 노인이 거리의 모퉁 위를 돌아나갈 때까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쓰러질 듯이 휘청거리며 건든 할머니를, 어미 달기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안고 가는 할아버지. 두 노인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무척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 아내 말대로 첫사랑일까? 사람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은 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어머, 비가 오네. 여보, 빨리 솥뚜껑 닫아요. 는 금방 잊어버리게 마련인가 봅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어느 수요일, 정확히 3시에 할아버지가 나타난 것입니다. 조금 마르고 처치해 보였지만 영락 없이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조금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며, 뭐와 하늘나라에 갔어 하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는 들고 있었던 만두 접시를 떨어뜨릴 만큼 놀랐습니다.

0: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보니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부부는 벌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부부며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서 사셨고 할머니는 다른 작은아들 집에서 사셨답니다. 나만 죽으면 되지. 우리는 또다시 같이 살 수 있겠지 뭐. 할아버지께서는 중얼거리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으며 할아버지의 뺨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조그만 만두 가게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식된 도리로서 정말 우리는 자식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라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을 열어가는 해피라디오, 행복한 순간을 전해드리는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기분을 살짝 바꾸어서 재담 명량한 우리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여기 출연해 강동춘, 전용호 등 배웁니다.
1: 에, 노래는 말이야.
2: 에, 춘향이 저고리가 샛노랗지.
1: 누가 춘향이 저고리를 말하나?
2: 아, 춘향이 생일이 4월 초8일 날이라고.
1: 전전 외지밭이로군.
2: 왜서?
1: 내가 말한 노래와 춘향이가 무슨 관계가 있나?
2: 왜 관계가 없어? 절개 굳은 춘향이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그리고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도 나하고 친척이란 말이야.
1: 뭐 자네하고 친척이라고?
2: 그리고 심장사 림걱정도 나하고 친척이라고. 자네 정방정 맞게 놀면 림걱정 부대에다가 전화를 치겠네. 림걱정은 우리 증조부의 팔촌 형님이라고.
1: 여보게, 오해하지 말게. 내가 말하는 노래는 아름답고 명랑한 우리 민족의 노래일세.
2: 아, 그런 진작 그렇다고 말할 것이지. 이거 명절이 돌아오니까 별로 그 춘향 누님과 심청 누님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야.
1: 우리 민족의 노래는 사철 들어도 듣기도 와 상록스러워 하지 않나?
2: 에? 자네 보니 이제 보니 그 입이 참새입처럼 뽀죽한 게 그 곰을 잘 뽑겠네 그려.
1: 자네는 입이 대구입처럼 넓죽해서 처음을 잘 넘기겠네 그려.
2: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누가 노래 더 잘 뽑아 넘길래 한번 시합을 해볼까?
1: 좋네. 이어대길세.
2: 아, 글쎄 그 두만강 물결처럼 줄기차게 이어댄다 그 말이 아니야?
1: 그렇네. 그런데 어. 한 가지 조건이니.
2: 무슨 조건 말이야?
1: 밤하면 밤노래, 꽃하면 꽃노래, 산하면 산노래, 강하면 강노래일세. 얼마나?
2: 아, 알고도 나무 믿지. 그런데 이보라고 그 외마디라도 이럽는가 외마디?
1: 외마디 명창이라고 가슴을 더 울릴 거네.
2: 옳지. 그럼 내일은 설날이다. 기쁨으로 들끓는 금음날 밤에. 에? 에? 밤자부터 노래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때?
1: 빨리 입을 열게.
2: 예?
1: 아차.
2: 하늘엔 천만 개 진주 부리고 우리는 광장에서 춤을 춘다네.
1: 자네 시작부터 엉터리네. 거기 어디 밤자가 하나라도 있나? 응?
2: 어, 바? 바?

0: 날도 없는 야밤에 자동차 달린다. 자동차 달리다가 문득 새우
1: 빵빵빵.
0: 여기가 어딘가 물었더니
1: 예, 여기는 봄 노래 넘치는 아름다운 평강도시 연길입니다.
0: 누가 노래를 하라 그랬지? 자네는 마음대로 말을 집어넣으라 그랬어?
1: 여대기가 아닌가 이거?
0: 에?
1: 아, 이거 어망간에 그랬네.
0: 한 번만 용서한다고.
1: 손에 손에 손에.

0: 갑자기 잘 들리네.
1: 여보게, 우리 생활은 말 그대로 정말 꽃과 같단 말이야.
2: 그렇지 말고 따사로운 당이 햇살 아래 봄꽃처럼 떨기떨기 피어난단 말이네.
1: 난 그럼 행복의 꽃을 갖고겠네.
2: 좋네.

0: 산도커물 맑은 우리 연변엔
1: 하나오나 끝없는 명랑한 노래,
0: 새 생활 꽃피는 복받은 살림엔
1: 부를수록 흥겨운 기쁨의 노래 넘치네.
0: 나라가 부강하고
1: 행복이 주렁질
0: 희망찬 미래엔
1: 아름다운 새 노래 더 많아지겠으니
0: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1: 생각만 해도 숨노래 절로 나네.
0: 활짝 펼쳐진 질타 오개는 계획이
1: 흥미로운 설계도 후에
0: 명랑한 우리 노래 순호와 가대.
2: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품 옆집 매부 보내드립니다.
3: 하나 둘 셋 이래 보자. 이게 아침 운동하는가 아침부터.
4: 빼와야 된다. 어째서 산류 주빈 산도 길로 들어갔는데 얘를 초래가 딱딱
5: 부시왔는가. 요거 배워야 됩니다.
4: 야, 옆집에 광철이 내보라며. 요 얼초로 청상 죽어도 아침에 뱅뱅 돌아서 마지막에 뼈 얼초로 후루 해버린다는 게 나. 내 오늘 이 내부에서 이거 배워야 됩니다. 따다다! 배워부! 이 낙내 왔는다. 비가 받아 왔습니다.
5: 안누에.
6: 형오구나. 직전이 어째 되니?
4: 야, 내부는?
6: 내부는 어째?
4: 내부, 없어.
6: 저 이틀 전에 빗받을 나간 게 어제 반가운 소식이다.
4: 빗받을 나? 아이고, 어디가 붙었지? 붙었어.
6: 야, 여잔데부터 무슨 일이야?
4: 여자는 무슨 여자요? 스마, 마자이가 붙었다 말이지, 마자이.
6: 마자이? 우리나라에 이제 마자이 있는다. 이제 다시 마자 너무 여섯 먹고 그저 또 변했댔다.
4: 누에
5: 그 소리를 거짓했어.
4: 술고 나고냐? 맞았고 맹세는 개맹세, 개맹세. 그 거짓되지 마.
6: 개맹세? 야, 우리 낙이 앞에서 맞아라, 맞아서 번지지 마. 누구치다.
4: 저 누에 헬렐레 해서 귀 넓은 게. 아, 좀 내각시나 좀 헬렐레 귀 넓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5: 아야. 저 가다 없이 털썩거리고 오는 게 이 옆집 내부아야. 예와는 뭐 누이 꿀쩍지만 행여 오는 게 옳구나.
4: 형 어디서 봐야 되겠는데. 백모 소리에서 보자.
5: 아야, 우리 집에도 사령관 벌써 일어났을까?

0: 원래는 저 살인과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살서 이불 속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서 옆에가 이렇게 사타닥 녹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찐다. 비도 받은 돈은 조금이라도 공사하겠는가 하네. 도급에 탁 도급을 했는데, 야, 빚 받은 돈까지 몽땅 탁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 이게 나, 이 살인과 탓인다, 이 살인과 탓이. 나 그저 무슨 일에 빚 받으라 보내는 것 말이다, 빚 받으라. 예? 내 아무리 저 살인과 앞에서 다시는 마다 아이 논다고 결심 발표로 요 손목을 이렇게 따다다다 탁 이어낸다 했지만, 정작에 그 돈을 턱 보일 거네? 요소에 지나가서 매삼치를 하는데, 요 자국에 탁 말기면, 요게, 옆으로 뽑아주면, 옆이다, 옆이다. 요거 딱 말기면, 요게, 밑으로 뽑아서 하면, 지읍이다, 지읍이다. 지네 매삼치를 하는데, 빠져, 빠져, 빠져. 헤루! 아, 푸르, 푸르! 그거.
1: 아이, 누르세요. 너무, 다시 맞아놓으면, 손목을 따다다다 한 다음에 또,
0: 소리치지 마, 소리치지 마.
2: 내가 그대로 그대로 손상소.
0: 에이, 미쳐가. 손은다, 이게 다 뭐야. 그래서 비드 받은 돈은 그래서 100원짜리 빠가빠가거든. 이열산 치바주 어수다. 그래서 지네 쫄따닥 했거든.
1: 야, 무식에 어수다 쫄따닥. 하하이, 이거 무슨 꼬소라고 배우다 했더니 지네 죽이 됐구나. 아이고.
0: 근데 지금 꼬소 문제야. 어떻게 집에 들어가 교대를 하겠는가 하니 지금 더 고려 아프다네 지금.
1: 옳소. 내 교구 딱 배우자는 게 지금
0: 무슨 거 배운다니?
1: 야, 나도 어쩌나게 장밥 맞아놓고 슬쩍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새벽에 요렇게 와닥닥 떡겨놨어. 그러니까 내부 이럴 때 왠데 들어가서 어떻게 교대를 하는가 요거 좀 배워달라 마셔. 아, 근데 아, 그거 무슨 딱 배워야 해야지. 그럼 어쩐다 말이야.
0: 그 잔채나 생진집에다가 얹어냈다. 아, 그리고 누기 아는데다 이렇게 쌩판에다. 아, 이런 비는기지.
1: 아니, 무슨 그건 저번에 고지 듣었대.
0: 이야, 인만 이게 지네 기초는 해깨지구나 이게.
1: 어쩐다 말이오 그래.
0: 그거 어떻게 탁 꾸민가에 달렸단 말이다. 응?
1: 어쨌든
0: 상치기나 제세집에 사람이 죽은 데다가 비가 만 심절로 얹어냈다. 이게 지금 내가 기본상 감을
1: 꼬리 쳤어, 꼬리 쳤어. 비가 마신 줄로 보초맸다.
0: 보초 쳤어, 경우야. 니 나름, 오구들가라.
1: 어째?
0: 내가 오늘 이렇게 막은 정신에 집어들어가면, 내가 저 사령관 이제 사니?
1: 그게 뭐죠?
0: 응. 그러니까 니 나름, 저 그 길 옆에, 술에 푹 쬐서, 또다 터배우. 이래는 거, 척. 모시 왔다, 이래란 말.
1: 모시는 무슨 모시? 주소 왔다겠어. 아이, 아이고, 나 주소 왔다.
3: 야,
0: 이
1: 누구야?
4: 꼼짝이래니.
1: 왜?
4: 내 모았어. 이 낙력제래니. 내가 취했어, 취했어.
1: 야, 내 이제 저기 수원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 내부 저 금들려 가려서 그치? 빅소리 쏴, 빅소. 이래는 건 내 이제 주소 왔어.
4: 둘 다 누구셔? 점점 나 먹으면 들이키 싫어, 들이키 싫어. 이제까지 노름 놀아, 애를 먹이든지. 이제 또 술을 먹고 애를 먹이를 했어요. 무시래, 어버 왔니? 험하니 놔둘게지.
1: 야, 내가 나.
4: 어? 아가! 아! 어디래? 아유, 아유.
1: 어찌나?
4: 놔둬라.
1: 놔둬라.
4: 그 봐라, 이거, 야. 물 좀 떠다 주겠니?
1: 물이 어디 있는가? 물이 어디 있는가?
4: 이거 놔봐라. 이거 내 절로 떠오자.
0: 네 그속 오늘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그속 내 어찌나 멋진다 해라. 응? 알았지?
4: 알았어, 알았어. 에휴, 정말. 개고, 좀 일컬어달라.
1: 일컬어?
4: 오, 차라. 어머!
1: 야,
4: 어째는가?
1: 정우야.

0: 받아 볼 내 내역에 열산 치빠주 얼수장밖에 없다. 여기라 들고 장례금에다 버텨라. 아버지, 아버지.
1: 내가 살려고 이 매부구라가 마땅 또는 허망땅 이렇게 보셔라 버리는 팔구라 가장 잘 보셔라. 이 매부구서 그 받은 돈 마다에다 싹 떼고 좀 뺄수고.
2: 아야야.
1: 당신 취했다는 게 마땅 돈을 보셔란다. 정신 어째 마땅 쓴가?
0: 아. 아니, 저 말, 지금 취했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없는 거 봐야 되겠다.
1: 빚 받은 돈을 내놓으셔.
0: 빚 받은 돈 어디가 있던가?
1: 빨리 내놓으셔.
0: 어제 내가 여기 뒤졌는데, 막 감았어.
1: 야, 이 내부 말하죠.
0: 당신 집이다.
1: 멈춤했다. 마다에다 다 태우고 그랬지.
0: 아이, 내 정말, 그, 송아버지, 제사다 이렇게 본섬에서
1: 무슨 제사에다 본섬에다 또 사람 죽임까 또 사람 죽임까. 어 저번에 당신이 다니고 이게 아줌마의 상태 났다 했지. 그런 게 오만간에 서지장 앞에서 만나서 어구 아줌마의 상태 났다든지 이래서 얼마나 망신당했지 암까.
0: 네 그 아줌마에도 죽였던가.
3: 아이 이게 당신 다지 하나라도 무슨 일 빚받으라 보내는 가 말이오. 내가 당신은 마다 안 온다고 결심 발표를 했지만
0: 보도는 탁 보이까나 요 또 소위 지대 매사 조금 놀았어.
1: 이제 다시 놀고 그 소모거친 날 수가.
0: 여보
1: 내부, 울 때는 웃지요. 요거 빨리 빼야지.
0: 요새 하지 말라. 가로도 빨라. 여보.
1: 아껴는 알코올에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깨놓고. 둘째. 내 나가라, 삼. 다시 나가게 한다.
0: 내 나간다.
1: 내부, 여보, 여기 맞어?
0: 아이고, 또 풀려. 첫째, 알코올. 둘째, 상치기. 셋째, 보쇼.
1: 맞어? 왜 이렇게?
0: 이봐, 지문기사야!
1: 기사는 무슨 기사! 요거 딱 내 배우자는 게지, 뭐!
0: 이렇게 가서 불안할 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서 구해 가겠는가 하는 거, 이거 좀 선배에게서 허심하게 배우자는 게지.
1: 야!
0: 야! 아, 놀아야겠다, 놀아야겠다. 어떻게 돼? 야, 어떻게 돼?
1: 이제 뭐 배운다니?
0: 그만 마다 배우겠다고! 엄마 새끼 이게 통화로 통화도 없이 노래를 쓰고 여보 내가 잘 왔잖아 그래서 막 억울해서 한대 팔려 때리라고 그래서 여보
1: 결혼한 지 얼마 됐어 그동안 당신을 속이 태우니요?
0: 어서 당신 말 내가 한계 가서 호출한 게 그 책임이 언제나 중요한 게 아니 아이 그래서 헛소리지 마 어디다 대고 헛소리지 마 이 우리 집에 이 여성 사령관님 봐라 정말 이것도 위해서 딱 하자고 애쓰지 뭐 양말 파인하고 속옷의 색깔이 나라도 그거 입어신고 시차 입으면서도 불편소리 가서 연말도 없다는 거 봐라 오늘도 불편소리 한마디 나는 미네 없자 그만 이제 조금씩 무슨 내가 이래 소원 주고 막 받았으라 막
1: 야 말소 니께 좀 놀게 너를 매다 이 집을 다 떼우 이런 새집에서 살면서 살면서 못 참는다
0: 여보
1: 안거요 저 울면서 묻었잖아 이럴 땐 어찌 어이고 반대 와서
0: 나가서 어디 살지 말았어 너 좀 가 여보 어때 이래 여보 뭐가다 여보 한 번만 딱 용서를 해줘 한 번만 야 아, 딱 한 번 내 열애 나이 되겠어 딱 한 번만
1: 그러니까 이럴 땐 무릎 꿇고 비를
0: 야 너 좀 가라 여보 딱 한 번만 야
1: 생어 어. 이 계속 이 나그네를 따라 배우다가는 각신을 세우는 길밖에 없다
0: 여보 이 바닥에 있다 그만 꼬세 신발을 싸 이렇게 됐다 새끼 여보
1: 무슨 각시를 띄운다고? 아니 그래서 이 나그네 밀바라는 게 결국 각시를 띄우는 밀바야인가? 아야 용기야 너는 가지 마라 내 이놈으로 많이 논다 둘째 안 논다네
4: 해피
2: K라디오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웃을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오늘 부로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배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는 것입니다.

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할아버지는 클라스의 선생님에 대해 하이디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바람도 그쳤고 전나무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초가을이긴 하지만 아직 따스한 산들바람이 햇살이 비치는 의자를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두막에서 식탁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하이디,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니? 우리 식사는 초라하지만 식당은 아주 훌륭하답니다. 세 사람은 하이디가 부지런히 날라온 염소젓과 치즈,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훈제고기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클라라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지내면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나이가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이디야, 저기에 어떤 물건이 나올지 한번 맞춰보겠니? 의사 선생님은 사나이가 가지고 온 짐을 불었습니다. 거기에는 피터 할머니에게 보내는 선물로 과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선물은 담배, 하이디의 선물은 모자 달린 코트였습니다. 피터에게 줄 선물은 커다란 소시지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드릴 두껍고 따뜻해 보이는 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멋진 선물들이 계속해서 짐 속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디는 선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클라세 선생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선물들도 고맙지만 전 선생님이 와주신 게 더 기뻐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할아버지와 의사 선생님이 하이디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거 뜻밖인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햇님이 산 너머로 기울어질 무렵, 클라세 선생님은 데르플리에 정해놓은 숙소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자 상자와 큰 소시지를 들고 의사 선생님과 하이디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피터네 집 앞에서 하이디는 의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염소들과 함께 산 위의 목장으로 놀러 가요. 그래, 같이 가자꾸나. 의사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과 함께 선물을 날라다 할머니의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숄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모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클라라와 클라라 할머니께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이 과자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드셔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할머니와 부리게테 아주머니는 너무 놀라서 그저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하이디, 정말 고마운 분들이구나. 추운 겨울에 이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단다. 내 평생에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을 줄은. 할머니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디는 과자보다 숄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클라세 선생님은 피터와 염소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피터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어보았지만 피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할아버지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디는 벌써 두 마리의 염소와 함께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봉우리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햇님처럼 하이디와 염소는 매우 즐거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나도 갈게. 선생님도 가시니까. 하이디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피터는 곁눈질로 선생님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에게 점심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시락은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들었다는 생각을 하자 피터는 웃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곁으로 오고 싶어하는 염소들을 겨우 쫓아버린 하이디는 클라세 선생님과 손을 잡고 걸으며 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염소들, 바위산, 꽃, 그리고 새들. 피터와 함께 갈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오다 보니 어느새 목장까지 왔습니다. 피터는 올라가면서도 계속 선생님의 옆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선생님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이디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로 선생님을 안냈고 풀밭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산과 계곡은 가을의 황금빛 햇살로 빛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나는 염소와 소의 방울소리가 이곳까지 들려왔습니다. 눈으로 덮인 계곡은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고 새파란 하늘에는 회색 바위산이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파란 갈대꽃과 높은 하늘 위에서 한가롭게 날아다니는 매뿐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사회주의의 총체적 배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당시의 두 가지 문명에서 삼위일체, 사위일체로 다시 오늘날의 오위일체로 지속적으로 심화됐습니다. 이는 중대한 이론 혁신과 실천 혁신으로서 발전 리념과 발전 방식에 심각한 전환도 일으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회 모순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수요가 이미 주요 사회 모순의 중요한 측면이 됐으며 광범한 인민 대중은 생태 환경의 질이 빨리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의 분투 목표이며,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들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집권당의 사명입니다. 인심은 최대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인민 대중의 생각과 기대와 걱정에 적극 호응해 생태 문명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보다 많은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인류는 운명 공동체이므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도전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생태 문명을 잘 건설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산점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 속셈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구실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산업 문명 시대에 들어선 후 공통적인 공업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거대한 물질적 부가 창조된 동시에 자연 자원에 대한 약탈도 가속화돼 기존의 지구 생태계 순환과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긴장한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일부 서방 국가들에서 환경 공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이 막대하고 세계를 놀래웠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가 현대화로 이행해온 지난 200여 년의 여정에서 공업화를 실현한 국가는 30개가 안 되며 그 인구도 10억 명이 안 됩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가장 큰 개발도상 국가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세계적일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 당은 무엇 때문에 생태 문명을 건설하고 어떤 생태 문명을 건설하며 어떻게 생태 문명을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했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태 환경은 대체물이 없으므로 그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소윤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잠자리에 들 때 유독 예민하고 보채는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낯을 가리지 않고 친척이나 이웃을 따라 낯선 곳에도 선뜻 따라 나서고 허물없이 잘 놀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 엄마를 찾으며 집에 가려고 떼를 썼습니다. 아마 낮에 뛰어놀며 흥분한 탓에 밤이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칭얼거리고 보챈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한동안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겼던 적이 있는데 잠들기 전에 보채는 저를 할머니는 언제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보채는 제 모습을 보시면 할머니는 부드러운 손으로 제 등을 천천히 덮두들겨 주셨습니다.

0: 있었습니다. 비록 거친 손이었으나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리듬감 있게 등을 두드려 주시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면서 부모가 곁에 없어 불안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어른입니다. 아이가 보채고 잠들지 못해 힘들어할 때 어른이 사랑으로 부드럽게 등을 두드려 재우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문장으로 덮두들기다가 가진 따뜻한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게 되는 슬픔은 사람마다 겪는 모습도 위로받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아픔은 곁사람이 건네는 괜찮아 힘들지 라는 부드러운 한마디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히려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조용히 어깨를 덮두들겨주는 그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큰 위로가 됩니다. 말보다 진심이 담긴 작은 손길이 상처받은 마음을 감싸 안아주는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선간공제 처리 규정 시행을 인쇄 발부해 종업원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를 규범화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선간공제란 전국 통일의 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의료보험 지갑을 설립하고 공제 한도를 설정해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할 때 발생한 가까운 친족의 개인 부담 비용 및 보험 가입 비용을 종업원 개인계좌 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개인의료보험 지갑은 가상 한도 관리를 실시합니다. 선간공제 적용 범위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 인원에 가까운 친족이며 피공제 대상은 기본의료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운 친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및 외손자, 외손녀가 포함됩니다. 보험 가입 인원은 국가의료보험서비스 플랫폼 APP, 성급의료보험서비스 플랫폼, 보험참가지역의료보험취급기구 창구 등 여러 개 경로를 통해 공제관계를 구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제관계를 구축할 때 공제인은 약속서를 체결하고 약속사항에 대한 진실성,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한 명의 공제인은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과 공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한 명의 피공제인도 여러 명의 가까운 친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백업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고객센터는 이런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동으로 날짜를 변경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손상시키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사용, 네트워크 연결,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 미국의 4만 명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하루 33g의 콩 가공품 섭취가 전체 사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콩류 총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고혈압 발병 위험이 16% 낮았고, 콩 식품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그 위험이 19%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루 약 170g의 콩류를 섭취하면 고혈압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루 콩식품을 60에서 80g, 예를 들어 두유 한잔 또는 두부 반모를 섭취했을 때 28에서 29%의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섭취량을 더 늘려도 추가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분석을 통해 콩류에는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이중 가용성 섬유가 발효돼 생성되는 단쇠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콩 이소플라본 역시 혈압 강하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콩및콩 가공품 섭취와 고혈압 위험 감소 사이에는 확률적으로 인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연구는 콩류 등 식물성 식단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보호 효과에 대해 강력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콩과 콩 가공품을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섭취 습관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향후 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양말 목을 너무 조이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일상 건강 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옷차림에서의 건강 관리 세부 사항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선택과 착용은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남 중의학대학 제1임상의학원 중의양생교연실 주임 려패와는 한켤레의 부적절한 양말, 특히 양말목이 너무 조이는 디자인은 발목의 경락을 손상시키고 기혈을 차단해 많은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려패와는 발목은 인체의 하지 기혈 순환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의 혈액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역류돼야 합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혈이 계속 쌓이면 종아리와 발목의 통증, 부종, 저림 등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력 압박으로 인한 기혈 정체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 현상입니다. 양말목이 지나치게 조이면 발목이라는 온몸 경락의 교통 중추를 통해 온몸의 기혈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12경맥 중 중요한 족삼 음경과 족삼 양경은 모두 다리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태음비경, 저골음간경, 적소음신경 세 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과 신경혈맥인 대개혈은 모두 발목 주변이 있습니다. 발목 부분의 경락과 경혈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기혈이 내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해 경맥 정지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삼 양담경 하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기증, 이명, 상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족태음비경 승천 기능이 손상되면 발다리에 힘이 없고 식사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기동을 전개해 9.18 사변을 명기하고 안전선을 튼튼히 구축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제안 내용을 조목별로 정리하고 조치를 세분화해 제안의 건의를 AI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결의 실제에 입각해 계획 인도를 견제하고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며 계산 능력 기업 육성과 산업 부대의 부족점을 다그쳐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록색 전력 더하기 계산 능력 협동 발전의 새 경로를 적극 탐색하고 인재 지지를 강화하며 상급과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해 연길이 AI 산업 기회를 다잡고 발전의 새 동력을 육성하는 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정협은 제안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적하고 건의가 실제로 시달돼 효과를 보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0: 9월 14일부터 20일까지는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선전주입니다. 9월 14일, 언어가 만가를 적시고 시대가 빛나다. 언어문자와 인민군중사진전이 연변노동자문화궁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인민의 시각과 군중들의 이야기에 입각해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나라 언어문자 사업이 인민 속에 뿌리내리고 시대에 봉사해온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는 인민군중의 언어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로 민생의 혜택을, 보급과 공유의 초석, 언어의 문명을 담다, 문화 전승의 매개체, 언어로 새동력을 부여하다, 디지털 지능과학기술의 엔진, 언어로 천하를 잇다, 교류와 상호참조의 가교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보급 선전주 모습, 국가 중점 분야 언어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례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전시회는 100여 점의 소중한 역사 영상과 새시대 기록 사진이 전시돼 당일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거둔 발전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군중에 봉사하고 민생에 혜택을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관람객들이 한 폭 한 폭의 사진 속에서 언어문자의 따뜻함을 느끼고 분투의 힘을 얻도록 인도했습니다. 연변제일중학교 학생 박정연은 다채로운 언어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학업이 긴장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학을 이용해 과외 독서량을 늘려 문자 기초와 종합 표달 능력을 한층 높이고 국가통영 언어 문자를 주동적으로 잘 배우고 잘 사용해 청소년의 목소리로 길림 이야기를 잘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관리사, 신화사 중국사진사가 주관했으며 성언어문자사업위원회, 성교육청 두 정부가 협조했습니다. 전시는 9월 하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순회전시 더하기 클라우드전시 형식으로 관련 성과 시 국가언어문자보급기지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중국언어문자디지털박물관 등 플랫폼에서도 디지털 전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민족언어문자사업처 처장 최영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규범적인 글쓰기와 낭독 속에서 문화 자신감을 두텁게 다지고 중화민족은 한가족이라는 정서적 공감대를 강화하며 언어교류로 마음교류를 촉진하며 연변의 민족단결진보사업에 청춘의 힘을 모으기를 바랐습니다.
1: 올해는 9.18 사변이 폭발한 지 95돌씨 되는 해입니다. 9월 18일 시국방동문 판공실은 방공경보 시험 울림을 조직하고 여러 부문과 연합해

0: 전민 국방 교육을 활동을 전개해 국방 지식을 보급하고 전민의 국방 관념과 방공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활동은 신흥광장에서 진행되는 바 군종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방 동원과 인민 방공 관련 지식을 직관적으로 루이했습니다. 시 국방동원 판공실 3.1구는 현장에서 인민방공 방호복의 전체 구조와 규범적인 착용 절차를 시범해 군종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신흥가도 민태사회구역 3.1구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기능을 보급했습니다. 이어 시 국방동원 판공실은 국방동원 재해 예방과 감소, 인민방공 등 내용을 둘러싸고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가는 군종들에게 국방동원법, 인민방공 위험 회피, 응급 자구조 등 선전수첩과 접지물을 배포해 국방법규와 응급안전상식을 군중들의 곁에 전달했습니다. 연결시 국방동원 판공실 지휘통신과 과장 방인무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국방동원과 인민방공 지식이 전감화로에 보급되고 광범한 시민들이 평화시대에도 위험을 생각하는 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해 함께 도시 안전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하기를 바랐습니다.
1: 9월 18일, 시 제3중학교는 9.18 애국주의 주제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전체 사생들에게 역사를 명기하고 분발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학교는 운동장에서 장엄한 반기 개양 의식을 개최했습니다. 전체 사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엄숙히 서서 항일전쟁에서 영롱하게 희생된 혁명선열과 조난동포들을 깊이 추모했습니다. 학교 정교주임은 제의서를 선독하고 학생들이 애국정서를 일상학습과 생활에 융합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는 시종 덕으로 사람을 키우는 근본 임무를 견지하고 애국주의 주제 교육을 상시화해 학생들의 가국정서를 두텁게 다지며 기계가 있고 담당할 줄 아는 새 시대 소년으로 성장시키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0: 9월 17일 시 공안국은 인터넷 안에 사기 수법의 은폐성과 자금 손실이 가져오는 심각한 피해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전통적인 선전 강연 방식에 비해 VR 실경 체험은 군중들이 모의 상황 속에서 사기 함정을 더욱 직관적으로 식별하고 반사기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시민 신종화는 로인들은 사기를 식별하는 의식이 많이 부족하여 모르는 전화번호가 오면 받기 겁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선전 활동에 직접 와서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로인들이 자기 돈주머니를 잘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요점을 설명했으며 인터넷 안전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했습니다. 아울러 낯선 전화를 쉽게 믿지 말고 함부로 송금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제때에 신고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시 공안국 보도 선전과 과장 리붕은 각종 인터넷 위험을 설명하고 실제 상황을 모의한 사기 장면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군중들이 인터넷 안전 위험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방호 지식을 장악하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 전민의 인터넷 안전 예방 의식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관할 구역의 튼튼한 인터넷 안전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1: 의란진 리민촌의 65세 로당은 신영귀의 정의로운 행동이 우리 시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1년 당경을 가진 이 퇴직교원은 이웃집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자 연속 세 차례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한 로당원의 초심과 담당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4일 오후에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던 신영규는 갑자기 밖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 뒤쪽 왕씨 로인의 집에 불이 난 것이었습니다. 신영규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담장을 넘어 이웃집으로 뛰튼 연기와 열기로 신영규는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가 집안 재산을 걱정하며 애타는 모습을 보고 그는 또다시 주저없이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 가능한 집안의 물건들을 밖으로 옮기며 이웃의 재산 손실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어 소방구조 인원들도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처리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신영규의 구조행위는 연결시 평심위원회로부터 의로운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6월 18일, 신영규는 길림성 의로운 행위 선진개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신영규는 자신은 로당원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봉착하면

0: 몸을 사리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들겠다고 하면서 당이 맡긴 임무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고 성심성의껏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당의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세 차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노당문 진영규는 호언장담 대신 소박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당문의 초심과 담당은 바로 군중이 필요로 하는 매 순간 가장 먼저 나서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데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풍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꿈나무 푸른 교수입니다. 꿈을 빨갛게 물을켜주는 꿈나무 푸른 교수입니다.
1: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야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0: 그렇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2: 어떡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1: 네,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활력 넘치는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됐네요. 오늘도 방시연이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4: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 배수진입니다.

0: 선생님,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2: 네, 그래요. 우리는 호흡을 해서 공기 속의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아야겠지요.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 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고 해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이 몸이 저울 리가 없겠지요.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 가지 재미나는 걸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왜서 오리는 삐뚤삐뚤 긋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오리가 뒤뚱그리고 긋네요.
3: 네,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 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삐뚤삐뚤 걷는 거래요.
0: 두 친구는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 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전 TV에서 보았습니다.
0: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할까요?
1: 타조는 달리는 걸 좋아해서 날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3: 네, 글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작은 날개로는 근본 그 거대한 몸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 수 없게 된 겁니다.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겠지만 더 굵고 힘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0: 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면
3: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친구들, 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2: 선생님, 왜 앵무새는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따라하는가요?
1: 맞아요. 새를 파는 시장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이쁜 새들이 많는데요. 찍찍 소리를 나는데요. 마치 저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0: 앵무새는 소리를 내는 근육이 발달되어서 정확하고 또렷한 소리를 아주 쉽게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3: 네, 앵무새는 혀가 가늘고 또 길며 유연하고 령활해서 사람의 소리를 모방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 상당히 좋아서 의식적으로 훈련시키기만 한다면 간단한 단어거나 그리고 구절 같은 것들은 잘 따라서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새.
4: 今天是 9月21号星期一, 农历8月11, 欢迎收听全国新闻联播,我是子文。我是婉莹,今天节目的主要内容有 中共中央政治局召开会议，讨论拟提请20届五中全会审议的文件。中共中央总书记习近平主持会议。习近平复信美国10所高校青年学生。习近平将对美国进行国事访问。丁薛祥接见向国旗敬礼港澳青少年升旗队代表访京团。韩正会见澳大利亚。

0: 베이징 시간 19대 강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창의적 진흥과 혁신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0: 우리나라 제조업은 존엄과 승격을 병행하는 한편 고급화, 지능화, 록색화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0: 뉴스에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중화 대지를 가로지르는 황하는 중화 문명을 품어낸 오모리강입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황하를 다스리는 데 있어 중점은 보호이고 관근은 관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하연안 9개 성과 자치구는 전체 류역을 하나로 간주하는 리념을 굳건히 세우고 상하련동 합동지수를 추진하며 황하를 이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행복의 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가을에 들어서 황하 삼각지의 갈대숲이 출렁입니다. 해마다 이곳은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의 월동지가 됩니다. 과거 이곳은 철새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쉼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측 인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갈수록 더 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남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도루미, 황새, 검은부리 갈매기가 잇따라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한때 철새 휴식처였던 이곳은 이미 중요한 철새 번식지로 변했습니다. 생태 변화는 사상과 전략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의에 습금형 정서기는 황하의 상중하류를 돌아보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좌담회를 세 차례나 주재하며 황하 보호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항구안 발전에 관계되는 천추대계의 높이에 올려놓고 황하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중대한 국가 전략으로 상승시켰습니다. 황하는 9개 성과 자치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생태 관리에서 한 부분이 움직이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상하류, 본류와 지류, 량안을 통일 계획할 것을 요구하면서 물과 물의 관계 조절이라는 핵심을 단단히 잡고 황하류역의 생태 대보호와 대협동 구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량이 적고 모래가 많으며 수사 관계가 조화롭지 못한 것은 황하의 가장 두드러진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황하 대보호 대정비를 실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물과 모래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섬서성 동굴은 황하가 황토 고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연일 동간 수문소의 차세대 광학식 측사기가 실시간으로 수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현재 황하의 토사 함량은 립방미터당 25.9kg에서 5.11kg으로 줄었습니다. 황토고원은 황하토사의 주요 원전지입니다. 현재에서는 삼북 방울림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짜기마다의 녹색 병풍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건설된 6만 200개 댐은 토사 107억 톤을 막아내 해마다 황하에 흘러드는 토사 총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레 유입된 토사는 대곡 중기인 소랑저, 사문엽 등 저수지군을 통해 인공호수를 만들고 물의 흐름을 이용해 토사를 바다로 실어 보냅니다. 최근에는 황하 중상류의 중점 저수지들이 모래 배출 작업을 공동 진행했습니다. 여러 저수지는 함께 힘을 모아 전 류역의 물과 모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협동 관리는 전체적인 연동뿐만 아니라 지역 실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황하의 상중하류는 생태 우세가 다르기에 보호와 정비 방법도 서로 다릅니다. 황하 발원지인 청래 괄약에서는 목축민 3,142명이 목축업에서 벗어나 자격증을 소지한 생태 관리원으로 변신해 중화 수탑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황하 중계의 섬서 수덕 신정구에서는 녹색증 산정 시범 사업을 통해 모래 감축, 녹지 확대 등 관리 성과를 계량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어 후속 생태 보상, 거래, 용자와 심사의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하류의 하남, 산동에서는 횡적 생태 보상 기재를 구축해 단면 수질, 수량 등 심사 지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류를 잘 보호하면 하류는 협의에 따라 상류의 보상을 제공하고 만약 상류의 수질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류의

0: 저도 하루에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남은 손욱의 산소, 솜소와 동일한 보상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15석에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과학기술은 황하협동관리가 진흥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도록.
1: 문화산업의 기동 역할을 다지고 경제사회 발전과 인류의 전면적 발전에 대한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 공업 업종협회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반야는 산업연동을 계속 추진하고 소비견인 효과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질의 콘텐츠 IP, 다원적 몰입형 경영형태와 산업 간 융합 우세 이지의 공연 소비 예비를 계속 방출하고 업계가 고품질 복합형의 장기적 발전으로 꾸준히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계획은 7개면의 임무와 배치를 명확히했습니다. 산업 공급 효능을 높이고 더욱 많은 새로운 문화산업 성장점을 육성합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와 과학기술의 심층 융합 경로를 모색합니다. 소비의 질적 향상과 승격을 추진하고 문화 소비 예비를 발굴한 기술, 신제품의 새로운 장면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며
0: 산업사슬의 협동적 교체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선진 제조업은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장대해지고 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8월 규모 이상 첨단 기술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동기 대비 16.7%, 디지털 제품 제조 부가가치는 동기 대비 15.7% 성장하고 규모 이상 공업 성장에 대한 신동력의 기여률이 60%를 넘어 공업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선진 제조업의 선진성은 생산 방식의 현대화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심쇄한 지능 제조 기지의 일평균 주문량은 3만 대, 그중 90%는 개성화 맞춤 주문으로서 7만여 가지 제품과 관련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건립한 기초급 지능 공장은 로계로 5만 6천여 개, 규모상 제조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응용 보급률은 30%를 넘습니다. 제조업이 부단히 고급 단계로 나아가면서 국내 공업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한편 수출 분야에 강력한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8월 규모 이상 공업 수출 출하액이 동기 대비 11.1% 증가하면서 연 5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그중 고급 장비 제품 수출이 대외무역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1: 수리부에 따르면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수자원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 전국 수리건설 투자는 6,903억 원을 집행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각종 수리사업 3만 8천 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150가지 중대 수리공정 가운데 하나인 4천 파종 청력구 저수지 공사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전력을 다해 2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의 86%를 완성했습니다. 1월부터 8월 신규 착공한 중대 수리공정은 28건으로 지난해 연간 착공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삼협 수운 신통로 공사의 선행 굴착구에서는 북도 항법을 활용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이 오가며 자재 배치 효율을 30% 끌어올렸고 이달 말까지 선행 굴착을
0: 각지에서 대중성 국방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의 국방 의식 강화와 국방 의무 이행을 이끌었습니다. 9월 19일은 제26회 전민 국방 교육일로 북경 상해 광주 등지에서는 방공 경보를 시험 송출했습니다. 상해는 주택가와 산업단지 등 인구밀집 장소에서 방공대피 훈련을 진행했고 광주는 도시 방공훈련을 실시해 1,3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광서 류주 군사 박물원에서는 200여 명이 현장 국방 실경 수업에 함께하며 무기 장비와 국방 지식을 배웠습니다. 강서 양정에서는 국방 이민 방공 지식을 학교에 널리 보급하며 지식 과학 기술 보급, 모의 체험, 기술 훈련을 통해 청소년들의 국방 의식과 이민 방공 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허북성 학봉시의 교사, 학생들은 부대에서 군사 시범 체험,
1: 력 방호, 영양 보장, 의료 감독 보험, 심리 보장, 환경 안전을 하나로 묶은 5요소 통합 우주 건강 보장 체계 구축을 확인했습니다. 생명보장 시스템 인해서 우리나라는 한층 더 진보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나가며 화학물리 재생생명보장에서 제어생태 생명보장으로 기술적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달 탐사용 망우

0: 월변폭은 경량화, 소형화, 고신뢰성, 안전성을 목표로 수십 가지 관건 기술을 돌파해 달 표면의 복잡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선외 활동에 더 큰 보상력을 제공했습니다. 우주 뇌과학 분야에서는 국제 최초의 약자극 뇌기계 상호의 작용, 다수 뇌협동 시험 조절 장비가 정거장에 들어갔고 우주 비행사들이 수차례 궤도 실험과 시험 조작으로 여러 세계 최초를 이뤄내며 신기술 검증과 신규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우주의학 중 특수환경 적응 기세연구는 민간 일료로의 응용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지성 3호 침상 실험은 올 8월 말
1: JGP 대회 전체는 43개 대종목과 71개 세부 종목, 469개 세부 경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열흘 남짓한 동안 아시아 45개 나라와 지역에 약 10,000명 선수가 각축을 벌입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철도의 여객 수송량은 연회수로 동기 대비 3.9% 증가한 33억 2천만 명으로 사상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관광, 생태와 레저, 혁명유적지 탐방 등 시장 수요에 맞춰 철도 부문은 관광열차 2,501편을 운행해 연선 지역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힘있게 견인했습니다.
1: 국가데이터국과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국 디지털 경제 교육 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형 모델 등 신기술 도구를 수업과 실습에 접목시키며 대학의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등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분야의 복합 인재 양성을 다그치기 위한 신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전국 300개 이상의 대학이 디지털 경제 관련 학부를 개설했습니다.
0: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이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보장할 때 관한 공무원의 교정 이견수렴안을 공개하고 이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사용자 식별, 콘텐츠, 알고리즘 관리, 미성년자 모두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 중국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제도 체계를 한층 보완할 방침입니다.
1: 제13회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가 19일 저녁 섬서성 서한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영화축제는 금빛 비단의 길 상, 평리, 국제교류, 산업협력, 과학기술 혁신과 신업태 육성, 영화상영, 문화혜민 등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4년에 창설한 비단의 길 국제영화축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구도 아래 추진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행사입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19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민감한 목표물과 연부에 위치한 아람코 회사 시설에 대해서 두 차례 군사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작전은 모두 성공적이었고 목표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적 공습과 메카를 공격했다는 비난에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 대변인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공부대가 이날 새벽 후티 무력이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야드의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공격하려는 후티 무력의 시도를 모두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외무장관은 19일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휘말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자체도 충돌에 개입할 의사가 없으며 접전을 끝낼 데 관한 관련 방안이 이미 각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메카 공동방위협정 언약을 지킬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기술 분야에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등 세 나라가 지난 8월 7일 메카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하고 어느 한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은 3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19일 종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할 준비를 마치고 매우 진지한 태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란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량의 각서를 회복하고 그 조항을 리행한다면 이란도 수일 내에 관련 량의 각서를 집행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재차 공격하지 않을 때 권한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량의 각서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그 어떠한 합의를 보든지 량의 각서의 실질적 내용은 이란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충돌이 이란과 본조 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국제사회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0: 이란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란 소식통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동을 중재하고 봉쇄를 해
1: 해만 지역의 협력 파트너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원유 10억 배럴 이상을 운송했습니다. 또 지난 2주 동안

0: 오늘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 의회는 이번 주 특별한 손님인 카나다 마크 카니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16일 카니 총리는 유럽 동맹위원회 폰데 라이언 위원장의 유럽 동맹 연대 정책 연설에 초청되어 참석했습니다. 비유럽 국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입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또 이사당 본회의 의장 단상에 올라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순탄할 때만 함께하는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로섬 거래는 원치 않습니다. 카니의 발언은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은 카니 총리에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순간은 카니가 3일간의 유럽 방문 중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동맹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연설 참석, 영국 버넘 수상과의 회담, 유럽 의회에서 진행한 연설, 이 모든 장면은 카나다와 유럽 관계가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카나다와 유럽이 이처럼 빠르게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기 밀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 초에 카나다는 최초의 비유럽 국가 신분으로 유럽 안전행동에 가입하고 6월에 규모가 1,000만 카나다 달러의 첫 국방 계약을 따냈습니다. 얼마 전 카니 총리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은 독특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방문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니 총리는 유럽 국가들이 쌍무 자유무역협정을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유럽과 보다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 보호주의 위험 부담 속에서 쌍방의 경제가 더큰 회복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확실한 세계 정세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연설에서 카나다가 유럽 동맹 최초의 공동회원이 되도록 카니 총리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유럽 동맹 법률 조약에는 공동회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카니는 연설에서 경제 일체화가 무기화되고 관세가 압박 수단으로 쓰이며 금융 기재가 강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공급 사슬이 이용 가능한 약점이 되고 있다며 이번 유럽 방문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가 유럽으로 출발한 15일에 카나다 상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카나다 무역 협상이 격렬하면서 두 나라 간 경제 무역 충돌은 다시 고조됐습니다. 카니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 의원들도 관련 상황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세, 국방비, 주권 등 일련의 사안에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마찰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에스파냐, 엘파이스 국가지는 카나다와 유럽 동맹 모두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던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라는 점을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는 환대세한 관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깔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나다 총리에게 박수를 보낸 유럽 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0: 너희들이 부모가 우울해?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성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서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소속 시간에는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공
2: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위대한 실천 가운데서 사회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기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습금평 총속에는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창시자이다. 습금평 총속에는 존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영도하여 당과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 실천 속에서 막스주의 정치가 사상가 전략가로서의 역사적 능동 정신과 비범한 이론적 용기, 탁월한 정치적 지혜,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인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잊을 것이라는 적자지심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 시대의 앞장에 서고 시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일론의 독창적인 새로운 리력,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기함으로써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과 결정적 기여를 했다. 넷째,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막스주의 입장과 관점, 방법을 견제하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기본 원칙을 견제하며 당의 100년 분토의 역사적 경험을 깊이 있게 종화하고 충분히 활용하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정수를 계승하고 발행하며 시대와 실천의 발전과 변화에 근거하여 참신한 사상 내용으로 막스주의를 풍부히 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리론 체계를 형성했다.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그 내포가 매우 풍부한 바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0: 시대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총체적 목표, 총체적 과업, 총체적 배치, 전략적 배치와 발전 방향, 발전 방식, 발전 동료, 전략적 절차, 외부 조건, 정치적 담보 등 기본 문제를 포괄하는 동시에 새로운 실천과 결부하여 당의 령도와 당 건설, 경제, 정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문명, 국가안보, 국방과 군대, 한나라 두 제도와 조국 통일, 통일 전선, 외교를 비롯한 각 방면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새롭게 개괄하고 전략적으로 인도했다. 19차 당대회와 당장 제19기 제6차 전원회에서는 10개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로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총체적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조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한 기초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현세기 중립에 가서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일도세우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한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모순은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이기에 반드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 과정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한 데서 보다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선진 제조업 규모 이상 첨단 기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1: 부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6% 증가하는 등 일전에 발표한 올 8월의 수치들은 중국 제조업의 강력한 승격 추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분석가들은 선진 제조업은 중국 경제 성장의 기둥과 산업 변혁의 엔진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글로벌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국제 산업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국제 소비류 전자와 가전 제품 전시회에서 지능화 다원화의 중국 제품은 라틴 아메리카 구매자들 속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브라질 마르틴스 전동 주행회사 상무총감 켈슨 파이바는 접촉한 모든 제품을 보면 중국 제품의 품질이 좋고 정밀하고 종류가 풍부하며 모델 배치와 판매 후 지원이 구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0: 완성하고 완비화한 공업체계를 통해 중국 제조업은 핵심 부품, 고급 장비, 시스템 해결 방안까지 전반 사슬의 공급 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 사슬의 파편화와 공급 사슬의 파동 위험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중국 제조업은 이미 제품 수출에서 기술 수출, 설비 공급에서 방안 지원, 상품 출항에서 생태 출항으로의 비약식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혁신 실리는 글로벌 제조업의 전환과 승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 인사들은 중국 선진 제조업의 발전은 글로벌 산업 분업 구도를 재창조하고 소수 국가가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를 독점하던 국면을 타파했다고 표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광요 공공정책학원 부교수 고청양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한 제조업 생태계 중 하나를 구축한 중국은 경쟁력을 갖춘 원가로 각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부품, 물류, 기술, 그리고 공업 서비스를 더욱 광범위한 생산 체계에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SDI 주식회사가 투자한 반도체 기지가 광주에 정식 뿌리를 내리고 독일의 재료 거두인 포베스트론은 상해에 년간 생산 용적이 66만 톤에 달하는 MDI 생산 장치를 추가 건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근간에 중국 고급 제조 분야에 대해 빈번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심화할 때 대한 다국적 기업의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제조업은 생산 능력의 적합성이 부족하고 기술 승격이 느리며 산업 사슬의 협동이 원활하지 못한 등 여러 곤경에 부딪혔습니다. 중국의 개방된 산업 생태에 완비화한 부대 체계, 고효율의 실행 능력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우선적 선택 사항이 됐습니다. 발달국에 있어 중국 제조업의 전반 사슬의 지원력, 대규모 산업화 우세는 최전방 기술 연구와 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기술 시행, 생산 능력 전환, 시장 용량 확대 등 봉관식 발전을 실현하고 첨단 기술의 산업화 원가를 낮추며 새로운 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도상국은 중국을 통해 생산 능력 협력, 기술 지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자국의 제조업을 건설하며 글로벌 첨단 산업 분야에 융합하고 글로벌화 발전 성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중국-아프리카 관계 문제학자 파르하나 파룩은 중국 로봇 산업의 발전은 아프리카 제조업에 중대한 기회를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량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당면 글로벌 산업 협력 공감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공급 사슬의 안정한 번영은 상호 연결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혁신과 승격은 개방과 협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중국 제조업과 글로벌 경제의 관계는 이미 중국 공급, 글로벌 소비의 단방향 순환에서 기술 협동, 생태 공동 건설의 쌍방향 순환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처럼 개방된 산업 협력 모델은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동력을 지속적으로 주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0: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0: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사 인식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풀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0: 역사적

0: 부정하고 전쟁 책임 미정론을 고취하며 역사 정리의 마지노선에 거듭 도전했습니다. 한편 여러 해 동안 아동판 방위백서를 출시해 대항성 군사 내용을 과학 보급 도서로 포장해 영내 소학교 설문 투입해 여론 조작과 역사 뒤집기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역사 인식을 왜곡하는 일본 우익 세력의 각종 행위는 결코 고립된 여론 조작이 아니며 그 근본적 지향은 전후 체제를 돌파하고 전면적 제군 대외적으로 군비 확장의 공격 속성을 애써 은폐시키고 장거리 공격성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항공우주 자위대를 개편하고 살상성 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련의 전후 체제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 여론의 저해력을 해소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전후 체제의 속박을 끊임없이 돌파하는 일본은 다자간 군사훈련을 빌어 전투력 확장을 다그치고 여괴 세력의 영합에 진영 대항을 고취하며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 정세를 부추겼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관건적 역사 시점에서 일본은 침략 역사의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전쟁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1: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2: 综合广播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수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둘이 둘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으로 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례의 노래입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 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준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예의 명월 9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엔지

네, 명월구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 번 더 반복됩니다.

0: 맛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전국 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원칙. 2018년 5월 18일. 생태환경은 당의 사명 및 취지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치 문제이자 민생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당은 줄곧 생태환경 보호에 각별한 중시를 돌렸으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기본 국책으로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확립했습니다.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그 실천이 깊이 있게 진행됨에 따라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체관과 자연의 긴장한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지난 세기 30년대부터 일부 서방 국가들에서 환경 공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이 막대하고 세계를 놀래웠으며 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가 현대화로 이행해온 지난 200여 년의 여정에서 공허화를 실현한 국가는 30개가 안 되며 그 인구도 10억 명이 안 됩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가장 큰 개발도상 국가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해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세계적일 것입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 당은 무엇 때문에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어떤 생태문명을 건설하며 어떻게 생태문명을 건설할 것인가는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해답했고 일련의 새로운 리념,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제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태환경은 대체물이 없으므로 그 소중함을 모르고 파괴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으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은 것, 다른 무엇보다도 자연이 주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전나무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바람도 그쳤고 전나무들도 잠잠해졌습니다. 초가을이긴 하지만 아직 따스한 산들바람이 햇살이 비치는 의자를 조용히 지나쳐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두막에서 식탁을 꺼내오며 말했습니다. 하이디, 식사 준비를 도와주겠니? 우리 식사는 초라하지만 식당은 아주 훌륭하답니다. 세 사람은 하이디가 부지런히 날라온 염소젓과 치즈, 그리고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훈제고기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클라라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지내면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나이가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이디야, 저기에 어떤 물건이 나올지 한번 맞춰보겠니? 의사 선생님은 사나이가 가지고

그러나 하이디는 과자보다 쇼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클라세 선생님은 피터와 염소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피터에게 이것저것 말을 걸어보았지만 피터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리고 피터에게 점심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시락은 여느 때보다 홀쭉하니 앉았습니다. 산과 계곡은 가을의 황금빛 햇살로 빛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나는 염소와 소의 방울소리가 이곳까지 들려왔습니다. 눈으로 덮인 계곡은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였고 새파란 하늘에는 회색 바위 산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조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 가렵니다. 씁니다. 변영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있습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上我从此不爱，爱上我重复伤害，抛弃你忘记我的爱，爱上我从此不爱。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

相见恨晚，人与人把妆哭花了也不管。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播。

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今晚伴我醉。

0: 现在是凌晨3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